0: 비얹었던.
1: Yes.
0: 그
1: 예스.
0: 예스.
1: 예스. 예스. 예스. 예스.
0: 예스. 예스. 예스. 예스. 예스.
1: 예스. 예스. 예스. 예스. 예스. 예스. 예스. 예스. 예스. 예스. 예스. 예스. 예스. 예스. 예스. 예스. 예스. 예스. 예스. 예스. 예스. 예스. 예스. 예스. 예스. 예스. 예스. 예스. 예스. 예스. 예스. 예스. 예스. 예스. 예스. 예스. 예스. 예스. On point. You know your 80s music.
2: I would say so too. Very impressive. Come on, let's get you to impress us as well. 10 past 5 this afternoon, Music Mash. Register to play right now. It's on its final week. Original106.co.uk is where to go.
3: Feeling short on cash?
4: We have you covered.
3: Win cash on Original 106's Music Mash.